0: 선내 세이 에더러 만원 벌었어 거리기 석하.
1: 기억 알까 봐이? 너머리 분 꺼내나?
0: 선물할 돈 있고 더위여 멀쩡한 거리거리 뭐 하토 빠뿔리 뽀또야 되지.
1: 아니 뭐하러 또 허스토리가 그리고 리비글라구나 석하? 헬라 라퍼 꺼내나?
0: 뭐또 세이 거다 바보 들리 석하. 그 꿀돌이 라퍼 꺼내나? 서부 수비다구라고 엄마 또 말해 말해 내래.
1: 헬라 너머리 꺼내나 석하?
0: 무실러 석하. 언또 불어래. 라닌 꺼내줘 니어디 석히 어천디. 세이트로 꼬따꺼 프로띠 모름 모노 버리지 석하. 세저디 모노 거리디에나 무섭더래 마노 프로띠 마노 자리디비.
1: 부질리 부질리 딸레 떠모 보이라그로 가란타 예티
0: 석하. 뭐 루폴라본노 꼬노 둘도 사그라
1: 나나나 기글라
0: 모노 히베 삼라타 포트라바 흠꼬라 스리 꼬라 스리 루체이 거리디께 소모로서 마노 버리디리. 기니 숨이 스톱아니오다. 나풀이 석하.
1: 입이 꼴보가.
0: 라닌 꼬르세 유디디오 석히디. 다리 프로디몰 사만노. 나무 바보 잣그로토 헬라 석하. 야이 삐어 성기는 꼬르띠 비카 꼬른데.
1: 오 석하. 어떠면 변동을 걸으네.